0: 하던가 사료를 캐 영어로 큰 탕방인 이따가 샷도요 모순이 무슬림 흥칸을 쓰고 피아 무슬림과 함께 구라클라이 나네 구라클라이프로 무슬림의 몸사실 하도로 나가라 남자평강 그랬어요 두바당 아버가 함께 날 거나 나네 땅카달라 샤글라 무슬림으로는 퍼사도요 정은 땅나 나네 땅이나 알게 이리발 샷이리 아사디자부등어 양태장의 부티 안녕하세요 마이콜드라고 로우동어
1: 아슬저라 리얼라만의 저라땅 비디오 님부 팡 너뜨이 꼭타제 타니 샤마니노 크나로 자카 리얼라만의 저라오 더벅 미니기아글로 크나바디 데바발라 데바르마니 코랑오 자두니 르차파니 르차봉